0: 摊开只手板就避得你噶，揸实只拳头做乜嘢啫？吓、啊！
1: 我出世啊，就系揸住拳头噶啦，唔知点解硬系伸唔开嘅呢？计我阿妈话，话我出